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9월 초 닷새 날입니다. 먼저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길림성 림원미 초원국은 사하연 림장 북쪽 골짜기서 삼림화재 진압 실전훈련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10월 12일 2026년 연변주 소년선봉대 시범성 집중 입대 의식 및 조제 대일 활동이 진안장 열사령원에서 있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10월 10일 길림성 림원미 초원국은 사하연 림장 북쪽 골짜기서 삼림 화재 진압 실전 훈련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림구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진행되는데 중점으로 전문 화재 진압 대오가 복잡한 림구 환경에서 지휘 지령, 화산 돌파, 협동 진압과 안전 대피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전시 각 림업국에서 조직한 5개 전문 화재 진압 대오에 총 150여 명 대원들이 참여했는데 각종 화재 진압 장비 140여 개를 휴대하고 대형 기계 15대를 투입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대원들은 실전 절차에 따라 대형을 펼치고 지정된 구역 내에서 질서 있게 림군의 점화, 화산 진압, 화재 현장 정리와 잔불 감시 통제 등 과목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현장을 만들어 훈련하는 방식으로 화재 진압 대원들의 삼림 화재에 대한 판단 능력, 현장 처리 능력과 대오 간 협동 작전 능력을 1층 제고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전문 화재 진압 대오의 실전 능력을 검험했을 뿐만 아니라 림구의 응급 대처 기제를 1층 완벽화했습니다. 다음 단계 전성 림업 및 처원 개통은 삼림 화재 진압 실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참답게 틀어주고 대오에 일찍 대처하고 빨리 진압하며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화재 대처 능력을 부단히 강화해 림구의 생태 자원을 힘써 수호하고 인민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게 됩니다. 10월 12일 소년이여 기치를 높게 당을 따르고 세상정 이어가자를 주제로 한 2026년 연변주 소년선봉대 시범성 집중입대의식 및 조제대일 활동이 진안장 열사령원에서 있었습니다. 료얀대 따르면 이번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이라는 조선을 밀접히 둘러싸고 당 건설로 공청단 건설과 소선대 건설을 이끌며 소선대 보도원 대오 건설을 추진하고 학교 사상 정치 덕육 사업과 더불어 인재 양성 함력을 응집하려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활동은 의식 교육 더하기 홍색 교육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사상 정치 인설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견지하며 소년 아동들이 입대, 입단, 입당이라는 인생의 3부작을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 실천 교육이 소선대 활동의 제2과당으로 되도록 했습니다. 입대 의식이 결속된 후 홍색 교육 주제대일 미니 소선대 과당 활동이 진안장 생평사적 문화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홍색 실경 과당에 의탁해 이야기 선전 강연, 실경 해설 등 형식으로 진안장 장군의 영영무쌍하게 조국을 위해 쌓은 혁명사적을 서술하고 소선대원들이 격동의 세월을 느끼고 홍색 혈맥을 전승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단연에 확리어지는 천혜의 리마 자원에 입각해 영지 특색 재배 산업을 대폭 육성했는데 선두 기업의 시범 인솔에 의탁하고 당지에 적합한 영지 재배 경험을 탐색하며 표준화 재배, 브랜드화 운영, 전반고리 인솔을 통해 영지 산업으로 하여금 군중들의 치부 중수를 이끌고 향촌 진흥을 조력하는 특색 부민 산업으로 되도록 했습니다. 황리어진 무송립자 영지재배기지는 무송립자 산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평년 기온이 비교적 낮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며 무상기간이 짧은 데다 산천수가 흐르고 있어 영지 생장에 아주 적합한 천연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9년 당지 촌민인 정대리와 맹덕운 부부는 귀향해 창업을 시작했는데 부부는 부모로부터 30여 년간의 재배 경험을 전수받고 계속해 품종을 개량하고 재배 모식을 최적화했습니다. 목전 기지의 재배 면적은 6만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200동에 달하는 표준화 영지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4가지 훌륭한 영지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영지 산업을 장대시키려면 영지의 품종을 잘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매 경로도 확장해야 합니다. 회사는 브랜드 건설과 시장 출시에 전념하는 한편 틱톡, 콰이소오 등 신매체 플랫폼에 의탁하고 영지 누나라는 친근한 형상을 앞세워 맹덕운의 3립 마켓 전국 직영점을 설립했습니다. 동시에 제품을 전국 각지의 실체 약방에 입점시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면 복사에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황리허의 영지가 산지를 벗어나 전국에서 널리 판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길림성 무송립자 농업기술발전유한회사의 인솔하에 전진의 영지 산업은 지속적으로 장대했는데 영지 산업의 균종 육성, 일상관리 보호로부터 영지 채취, 포자 분말 소집 등 고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력이 필요해 각 기업은 당지 촌민들의 근거리 취업을 적극 이끌었고 효과적으로 당지 촌민들의 지속적인 증수를 이끌었습니다. 근년에 황리허지는 자원에 입각해 특산품 발전에 정력을 기울이고 당지 특색 농업 선도 조체를 적극 육성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황리허지의 영지 포자 분말 연간 생산량은 87.6톤에 달해 4,380만 원의 생산액을 실현하고 영지 연간 생산량은 546톤에 달해 1,092만 원의 생산액을 실현했는데 두 가지 항목의 총 생산액은 5,472만 원에 달해 향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장성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목전 황리허진의 영지산업 발전 형세는 아주 안정적인데 루게로 22여 호의 재배 농호들을 이끌었고 재배 총면적은 2,100무에 달하며 총 재배량은 200만 단에 달해 산업 집결군 효과도 날따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병은 동북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품으로 지난날에는 식탁에 자주 오르던 주식이었습니다. 도나시의 장료식품은 흙토지에 뿌리내리고 전통 공예를 고수하며 과감히 새로운 길을 모색해 과거 식탁에만 오르던 잡곡 주식을 오늘날 젊은이들도 좋아하는 간편식 휴대용 식품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로써 얇은 전병은 식탁 위의 주식에서 인기 간식, 수출 상품으로의 변신을 완성했고 기업은 전통 식품 기업이 전환 승급하는 특색의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도나시 장료식품 유한회사 생산직장에 들어서면 적정 온도의 깔끔한 공장 내부를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수백 대의 전병 부위 가마가 고속으로 운영되며 전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섭씨 240도의 고온에서 35초면 전병이 완성되는데 저온 자연 발효를 거쳐 투명한 종이장 같은 잡곡 전병이 끊임없이 생산됩니다. 오늘날의 현대화적인 표준화 공장의 시작은 한 농가의 전통 황토 과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병은 예로부터 동북 사람들의 주식이었는데 전병을 현장에서 구워서 바로 팔고 포장 없이 팔다 보니 유통기한이 짧고 종류도 단일했으며 소비 환경도 가정식탁에 극한됐습니다. 진장료는 가정의 소규모 작업장으로부터 시작해 전통적인 전병구이 솜씨를 이어나갔지만 시장은 날따라 제한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주식에만 정력을 기울였더니 지역적인 제한과 저장 한계에 부딪혔고 판매 상황도 연변을 벗어날 수 없었기에 젊은 연령층의 소비 군체를 형성하기엔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통 공예를 새 시대에 알맞게 혁신하는가 하는 것은 기업의 하나의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은 전통 공예의 핵심을 지키는 한편 전방위적인 전환 승급을 시작했습니다. 동북이라는 흙토지의 질 좋은 잡곡에 의탁하고 핵심 공예를 보류하며 대추, 낙화생, 흑미 등 근 100여 종에 달하는 제품 종류를 연구 개발했습니다. 제품 형태도 대대적으로 혁신을 진행했는데 전통적인 대형 포장을 개혁하고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소형 포장으로 바꿔 언제 어디서든 공유할 수 있고 선물할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제품들은 사무실, 여행, 기내식 등 완전히 새로운 소비 환경들을 복제해 원래 주식 전용으로만 여겨졌던 전병을 개봉 즉시 식용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꿔놨습니다. 기업은 또 제품의 지속적인 승급

사업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 경로도 동보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업은 온라인 판매 모식에 눈길을 돌리고 공장 실황 중계를 시작했는데 생산 직장의 전병 생산 전반 과정을 생중계해 진정으로 전통공예 현대화 생산 전반 과정을 전시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각 인기 스타들의 플랫폼과 합작해 국내 온라인 판매 경로를 뚫어 제품들이 국내 각 도시에 판매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등 국가와 지구에까지 널리 판매되도록 했고, 심지어 기내식의 간식으로도 등장했습니다. 기업은 산업 융합에도 심혈을 기울여 공업 관광 견학 원구를 건설했는데, 관광객들이 직접 생산 라인 참관, 전면 굽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제품 체험, 브랜드 전파의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기업은 또 주문 농업을 통해 시장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당지 잡곡을 수매해드려 주변 농호들의 재배 수입 증대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당지 촌민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전통적인 황토 가마를 이용해 전병을 굽던 소규모 작업장에서 현대화적인 식품 공장에 이르기까지, 식탁에만 오르던 조식에서 온라인 인기 간식에 이르기까지, 장료 전병의 전환 승급은 도나 특색 농산품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기업은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 자원에 의탁해 장인 정신을 고수하고 표준화, 디지털화, 브랜드화를 견지하며 전통 미식이 고정된 틀을 깨고 새로운 소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도나뉴스 마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